저거 군말라운데. 무줄 바로 신나, 바로 신나 줄 말파바. 악세림 바로 신나, 악자가 바로 신나, 악내 진지게 바로 신나. 말파로 바이오 만.